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행운은 행복을 끌고 다닙니다.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닙니다. 행운과 불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게 되니까요.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요. 비실비실 걷지 마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세요. 사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게 마련입니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으세요.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을 피우니까요. 세상을 향해 축복하세요.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주니까요. 밝은 얼굴을 가지세요. 얼굴 밝은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옵니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아요.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세요. 사람을 존중하세요.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니까요.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언젠가 내가 심판받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아요. 절대로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답니다. 목에 힘 주면 목이 굳어지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가지요.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바로 성공 행진곡입니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푸른 꿈을 잃지 마세요.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고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살면서 계속 터져 평생을 간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죽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듭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답니다.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기로 해요.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하지요.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겨난답니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한 욕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간답니다. 잠을 잘 때는 꼭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해버려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습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가는 길은 만갈래지만 방법은 하나랍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답니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넬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달콤한 포옹이랍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픈 욕망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행복해지려고 아등바등 애쓰기보다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만 해도 행복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피하면 행복해지는 15가지 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공감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유익하지 않은 열등감, 당신을 갉아먹을 증오를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복수심, 원한. 몇 달 전, 길게는 몇 년 전의 서운함이나 화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으세요? 어쩌면 이런 습관은 당신 스스로를 원칙적인 사람 혹은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감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불행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회하는 습관. 앞서 언급했듯 용서는 당신을 불행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이 아닌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좋았던 일은 추억이고 나빴던 일은 경험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을 통해 내 행복을 찾지 마세요.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있을 순 없는 법입니다. 행여 당신이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은 극심한 불행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남을 바꾸려는 생각. 남을 바꾸려 들지 마세요. 사실 남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남이 아닌 스스로에 의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바뀌려 노력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여섯 번째, 두려움. 당신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잡아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꿈꾸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이기심. 어쩌면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상도 곧 당신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나치게 높은 기대. 당신의 인생은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법이니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은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아홉 번째, 우월감. 당신은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스스로에게서 느껴야 하는 법인데 타인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월감을 버려야 타인의 충고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는 순간, 현재의 순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세요. 11번째, 부정직함. 죄 짓고는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항상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십시오. 12번째, 술에 의존하는 습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술로 행복감을 느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뿐더러 여러 잠재적인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당신의 정신력을 믿고 활용하십시오. 술은 즐길 줄 알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비관주의. 현실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당신에게 실망을 안겨줄 부정적인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비관은 겁쟁이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세요. 14번째, 편견, 고정관념. 편견은 나름 당신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겨나는 것으로 때론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식적으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마지막, 자기의심.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복 또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을 버리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항상 당신의 행복은 무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행운은 행복을 기반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을 찾으려거든 먼저 행복해져 보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행운이 찾아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행운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이 넘쳐 행운이 자주 찾아오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